땡회네 뭐야 따뜻시와날라 서청상돌 꿀지라 내려고 보이지 무리빈 속다 쉐드르고트로 말하셨을래 서서 들어서 땡회기 아직 라라 두칠래 엔호는 봤죠 가식된 가지를 흐르글마